0: your Santana 221, maintain flight number 360.
1: 이제는 221 헤비 모셔서는 안녕하세요.
0: 감사합니다.

0: 자, 샌드그레이 터키 시스템은 기록 9월 스파이팅 더블 크레이트로
1: 터키 시스템은 기록 9월 헤비 멈췄다는 말아봐
0: 땡큐 바라봐 터키 시스템 기록 9월 헤비